0: 이동 마카원이죠. 지지 군의 증가 소지 민주 지체종 자체 예지 상발이 종교 동냐 뒤에 된다라 칠레제 신제배 본카나 미더 마라마 해예 텐데 종용자 루산 전 소지 전지 남대 때 철었다 연현 나시 동 내라 니디 미배 사자 문보예 신제 초바 때 만년시 자제래 저여 바동 초배 행제네 챙겨제 때 신제 발라 레고 종다라 제현 로얄도 야커럼비 리치 케발레트비 신지 포카저데 현재네 차방 모바소자 닌카라 휴지제네 토마라가 저기 루자바 산지 소덴라 린드라 종야 용자라 텐진자 예바리 전진 린드라자 신지 변 린진하무 나조 다딜레데 한니 베리에 신지 초바 저바네 린라라 휴지제베 바라 나조 신지 초베 나와데마라 신지베 존드라 진다 틴카시 베 예치 삼바리 Kondi Luzan Rinzu Jia Chadro Polo Nera De Jida Ngaba Nia Tati Chi Ye Jian Nera Sabi Pongchala Saji Tung Nera Hietu Jike Chapa Tung Santo Koya La Tribi Chichi Nera Jia Chadro Polo Yon Dang Ye Chadro Polo Nera Wa Dachung Kaan Gin Kherkin Yong Chadro Polo Tinsu Jia Chuzo Li Cheng Ki Tati Nera La Jebe Polo De Santo Nanda La Me De Juke Jebe Chadro Polo He Yen Nera sangwa dachung zebe de, ngazu nyayantara zonra zebe de, nindra delata nyajira nginin ze yeji sambari.
1: Daga likun bai ne churo, xie chay nyeji ni, yung tangwe jesu yungba rang xiongjong jesu hikama cedin ji, rang xiongjong tunxi dendia uwe liga ge changzun chongdo zozong nong ni. Zongni lirik chakung jie chengmi la nungde dan chenggala juzhe hibe li dun xinjo guzhe nong yu ba zi. Kongi, 退役人家国家习近平的这些个期，老用党的特征在一点，对党南北共同退役人家节早啊，党部总理，民族的七千多年没退把一点，某某满足的次数党，越南籍人家党协助协用节，新退定令松雄协个别，南宋农业把日，噶么七点几，退役人家南孟村早啊党，共和制嘛一边，让中籍退役人家今年开七区党总的一点。 我们今天在立学堂大学学别编制历史多年退役人家节他才颠簸从归多人协助他中学的退役人家节用正气为对白了文静等在学年在军各处节陆顺这些学等在北归通达百姓多多人切一学的多当顺达爱不顺节浪亚等着学年学卡跟跟趁年不这归通达百姓多编制退着军的学的 利用我们党太学党部的观点，我们今天在历史的内了考核的，人家带动学校学员的切入党员。三局节给三路听不走的，成名了东德党成个了绝对级别理论了，当今内部学的，出自土一点家托的，有人的可能表达共不用就了，松松学贵些，松一把热。大家来看呢，你这边是了，这次这个呢，你是咋几年把了？ 中上加多瓦人家一扎多金高几年把强多拉年限人家路子了人潮动中途天天无局的解财巴里一扎多金人容用路出数天气路子人家点点是出巴里没人家经过人家动了个出点数家中末动有个人为一问出也巴里有个娃历经根基容用动出点我们西郊人家数结果他做变得别几波脏西上巴里 一扎多金家做你路扎人些也没用呢，中间的公共领导级用村农个人要把俺家老给用出一把的，即便苏江个用东部头给，无人非议，用东部头把他搞不着。现在俺年长家主播做领导人的人农，有几个各种姐姐联系上班的，明白肉把东，明明拿着东家两把开业是不呢？ Chata nalang ji, treba tong karo jia nianzai mipo cua jie tong ji, nomba su ngembara jaya bari. Kangi tamara tong, nujia zoma, guo jie su jia nomba ngembara jaya bi, zhoma tong yikro wa mumbo, yungung gou ye bari. Yikro wa pinyo zhe yi, chandura ta jie tong zinyan la, nyonglin tou zangxi zang bari. Gondi jitsa tu qin tu, lu si tong, tingwen nian ji, zhiye chokong jia tuma cangzala piaba ma zi, tingmo to chandu zhongjira jia za qia tong, 明康中部年龄研究电力级有瓦车瓦里强度中期的节达到罗斯八十中期的东杂住中期的建筑为内天更加了明道给巴里罗斯镇八十安的八十中期的级中期研吧并他为

0: 두서 산주라
1: 제나바 조공간소 샹라 플라네 가만가이 산주로 쇼기 예체 니니니 랑 쇼주주 류전진 초게 주기바 나머지 소준 류전진 초게 주빈진도로 총마 조조와 당 태모 초바카게 류저바 추 니시노 랑저르께가 뭐니 사주 류저비 냠장 강리 뭐바 시바지 예체 니니니 제조 히바당 비미지에 샤주블루 타도롱 고초바당 용태도 리공제 투미 刘星星啦安堂不退吧当他在中间的推母着看了比米姐安堂不退吧这年的人都能扎西推母着看了粗穷隔壁年的几安堂不退吧当年吃推母着看了粗穷隔壁年的几安堂不退吧这西边木顺狼罗姐狼出不论人都养有这有吧当强丢入看给年节多热年血一吐呢
2: 洛基入卡里那不是加油巴士。现在你这里从右偏顺街南张忙不着人都让右这油巴士。俺这推母入卡里破不辞人了西边每车街给人都着人都街安堂不退巴当。洛基推母入卡里三天出转了比美街每顺东街都着人都街安堂不退巴士。现在当比美街每年级他都让过错月经。 年轻推母着看给不穷当他是推母着看给他准了安堂不退吧是陆续恰空姐推母扎一次人了西边美姐家也安堂不退吧当那去推母着看给

다다 렌지 네센 임반다네 베종 나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다네 임비 동만 루츠 예비 링둥이 같이 유종래 룽던노 저 같이 치팅 잡여 노가 제제 몽타기 온도 뒤발레 또 온통 종이리 치와 네산비 예동가 메른바히 타몰링라 니피세 링비 같이 치팅 잡보동 포 루야 루링 노 힘든 동만 노래 매체 룽 솜라 노래 매체 룽 솜라 소바 참라페 다른 유형 공부 별로 양비 거해요.

마지저이는 먼저 표 메리디 로가디 자주다 담비 방주 망주 중지지 메도 동저지 인스 시에요 다 뒤에 나네 대사제베 중디 먼저 더디 좀더 아유 난게 다유다 공해 난게 스디 디레치 차요 뒤에 인스 그야 굉장히 가르래서 좀 다른 거는 차샤서는 리중 레리기 쳐도 대사제베 중디를 좀비는 게 중주 양아기 제보 제수 된대지 차요 대사제베 중디 다지 광장스네라 측강기 창딜에 때리 좀더 기사제베 중 피비에게 친구 듀엔티에게 동장다 제수는 증거요 뒤인디 중주 양아기 제보 인스 된대지 시에요 니네 기사제베 중디네 나의 지조기 다지 지시리 막둥기 롬로리 변조기 지시리 디시 망수에 당 표기 다 중지 교제 그기도를 신주 체교수는 제시 인단디 하장기 친구요
Pungsung

통트 제라 봉바드르 비초야 레트서 에강가 에요히 삼삼비지라 중중통야 다디티뇽 동자마요야 알랑가르티 참우게 사자나 아제승전테 노르브잔드르세야 조조텐진비게 라마세레 아동섬텐지데티봉세레야 맨실레텔릉신가 창레테 아제트소티타다카라쇼야 봉테소티 야르히리 메시레 아빠튠티봉

0: 当然了，初二时节，天天一般的年数。但按照，按照的呢，你看个查查三角没有为学嘞，个些来讲，这位，你看得上很多脚步是不没有事。但到按照的，你看得上个，心头也有事的是，别那个些来讲，你看得上，个些啥嘞，你也确认是。对，就心头脚步是不给的，见面要的认识。没见到人的。
1: 别那个些有有几日哇，有几个些了，搞的水果子呢，加油嘛！啊，那些个加油、白茶，那些个没给拿着，那些个没拿，我这个做没拿着做，他别交不要也多那啥就了吧？他得做着的，就差的，心疼的嘞是。他别说东他的，先把水的水机啦，多东的点那泡一点呢，姜子，先把别水的，打啥个个嘞是。
0: 다사그거레스다어수지레사마수차리지스를다사그로마도빼또와똥바또똥로와또와또와디비가스를데수나아니사로그마르스포유기데티데손네데손종이긴너다니가요레스다배슈그차이게된테레파체키자인스어피누카레오르스나메기주린다다메일핑규요레스루톱지어차주 차랭고 배나 나타 효는 숨기다 대소에 나타니 나 사진 나타 줄 근데 봤다 참바른 참바가 나서 대소 공고 없이 근데 봤다 백이 못 보다 세 보다 포인 내래 세션스 다 백이 그 레주피가 아 대포하게 나서 대소 어 세도 거래서 더운 좀 더운 어 저도 그 전발이 비긴데 봐요 그래서 류지쇼 단스 어 탈랑근이 로다 로바 세션 타자니 바이시스 다 루지쇼스 뒤 되네 레가는 좀 물어와 아 대속은 네 다한테네 탈롱하게 나자다 로다 로아게 나자다 되네 레바 나자다 졸 슬게 어 네바여바 마직베 되네 찾아대 줘야 네보 잘게 네바여레스 근데 원자 혼제진 네바다 덴베 타힌 더 왔다 로유체 봐 파자 산조절 대속 네바 년지 되었어 다 원자대 줘 혼자실 그 네바여레스 된데도 내속 진데 타힌 더 denki yorwa, dee taan, teni loo ek tseba, teni paza sanjori songto, paza te zon chupo cha denki yorwa, tizu ki saaji na teni desong niba yorwa, di naa ta, chanki nipo zecha chamon dupe, cha naa ta, chanki gaji mambarwi godong shi taba taan, chanki zuza tamba pinis, di naa la, chanki nipo tanda zecha chamon jindu yorwa, teni dedu, nda suipa ina, cha naa ta chanki gaji zu mambarwi ki teni niba yorwa, 다도 배난 창게 주선도 주자당네 근데 봐 요리스 간보노 롬발레 다제자 마차 월망외 삼에텔라 가보시스 간보데나 등 롬발레 다 위제스지 마차 몽고 요리데 근데 간보 정말 간보 가보시게 요리스 디 동가다 양정 조반가도 네 양정 나자 저 조한서 와제게 데다 근데 로아다 Jibiki nere, ka nong nroba, ka nong barbi yato rwa. Tene, chuto nisi jeba, pe nam chuto nisi je, chuto ga, chuto ma re, tena yorwa. Te zo lan da saje na, tene nipa ngin che yores. Che pa ta chakhi mar tos, chakhi nto dengi na da saje na ya po yores. Tan di chong cha kar yorse na, da mami pi ka se, tene sayu re na poi doti cha sanpe un sam chi na les. Ta nga tsu ke, da yu rongpo, 다 마음이 바로한다 야 신도래. 그래서 그 전에 너 신도 안자서 아마 안자서 제 다 전에 제 회계로 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받더나. 너 마음이 바이나. 나 이런 보수야 나 보이게 되지. 도대 수자리 니가 요래서. 근데도 너 의심 참 받더라. 쭉 그래서 다도 샤공다 샤공하러 와. 신요 도후로 와. 대다. 드네 효과가 보. 늦시 대소냐 비스바이나 아니 야 진짜 야 휴바야 야나 더 좋아하시게 요래서 또 앞에 주가 다 야나 코바 대쇼 되나 내 소용 거 요래서 송태냐 봤다 포위인지 매주냐 봐 전혀 사건 해 봐 대소 그 다 할래 살로그 말했어 내배 만보 자마로스 뇽스 뇽스 쓰는 초래 만보 자로그 말했어 라든 관이 지지 카르 되는 로마로스 카마게 나 사용케 대소 그 카드 맞아로 뜻인데 야로그 말해 살로그 말했어 다 아마리 가족 아마 신도 아마 mana amin reji mami la mamba tanda mira mami mami dra mami mami pan mabana mabana jiwan rado zus je sonro ma reviye yoris hinto ama danga he pata na du tani midin gsane te sound mami to nga he pata de pin mada sane o sound midi to tanda yoris nga he chene mami to no la sound mami to nga he chene midi to no la sound midi to tanda reviye yoris songo ro ten de hinto de ama sendare The Lapoma be Jitun de Bamazis, Tosa Pita, Tosa Tambo, Jay de la Tesumampon Doris. Then they do, Tetsoya Sosal and the Sajinaboris, Beshu don't have the Aman, Trinka de Person, Soboyo Bay, Mans of Zena, Rancis, Dinalola, Trinka Zetana, Mompon Doris, then the Sajina, Doa Jelic in the Bioris. Should see the Nere Doce Capace. Kijia sa chogu goriz. Tan di nu ba di, poa sohi, juba juba dans, jimba ba, hintip jini, luan jaba, pinu yoriz, tati zu pindu chenpo yoriz. Tongji ki nu ba manya ba da, juma nungo da, xiawa, juma yuren mulu pi nu ba yo be, longan dren mayo, hongo sha tos. Tan da sa jina, bena meki zontuwa la, da ya po yoriz. Tongji ki nu ba, rwa, tongji si ba di na mei rwa, meki nu ba la, tani pe manya li. Pintao yores, juma te su ngujoja li kundi pa yores. Tani xiawa te, juma na lu yurumpo dim ya li kundi pa yores. Tien di du, di ki longam zhaya te su ngujoja li kundi pa yores. Wangza ka ma laya la pinwe, luan ko tang, zhi zin, nanda so su ma dung hong ta, zi gu ti, nyong zang, ten ma ta ti na, kudu la pins. Ta, di wangza ma laya la ya bu pinko res. Tien di ngay su ke, pe na, Lanko那种肉就八角的呀，当新扒肉的呀，当，他那这些的，哪样都拿手把的，从口头拿下有了哇。哦，得做了，得用的，得做马丁红的了。他这个是把的，忙啥忙啥的，日日上午的用啥，我等到学校呢，他那平头全部有的是。你哪个学科可以整一种？到了学科有了哇，得给开这的做，这忙也把的做怕。
1: 没力气了，打板是吧？跟你爸要的是，忙出的，心痛的，什么都呢，每次买了家呢，长大拿走，人家都不是说要的是，但的心痛的，support买一百多次了哇，support多次的，等你别那个是出去个，爸爸干了老人的话，他等你搞的，每个面板的，爸爸才送到要的哇，得做可能的爷爷呢，心痛的把爷爸呢，等你这个长大家的话，他等你这拿走就要了，得送家里给你爸要的是。 当的中价格的时候呢，七八个拿差不多大，等你八百个日头，八百个拿差不多了哇，日头个拿差不多，等你龙龙七的，这几个拿差，真是三个个拿差用去，提出了等你的三六个码的门出事，那等快六年别来，等你三码拢是，然后到了啊，到底工到了安扎的，等很多阿妈，你呢，等你干嘛个拿差用去提出，啊，等你三六个码的是看到嘛，那种个码的是。 写字钱包，但很多写字钱包我喜欢的呢，那这个福建的，广东，上的同事，那这个对，就啥家的做，你的那么不用个要的是，别说同他的，肯定还在吃瓦钱的，啥么东西，到了肯定这么多就要的是，对那对，那这个啥老个买的是，小菜的，天里怕见看阿金是，当地平头干的是呢。
0: 中路所里的，嗯，的了，我没得给你当，哦，破瓦菜的结巴，等你偷偷下瓦，我得做了，便宜给你把，他等到月给要的是，菜板金币给熟菜的，啊，等你，没马上就哇，没了，等你马上要的多少哇，看给你整一把的做做点给的做了，啊，当等你年纪结巴给你，得做了他平平把要把个，啊，可是给他月给要的是。 那当，可是，当然，但是很多人，大家都是呢，特别可爱，有了哇，芝麻多呢，但那的，可是的，唐人的说，人不，从谁呢，拍大大字的，可爱有了哇，等下做个大碗的肉都，芝麻的做，同样吧，那，等你，芝麻的你了，等你三个干结巴当，等你酒吧，我吃，吃几勺了，你苹果的是，酒吧的做了，我们家里的。 平板有的，等你我给弄了它， 코바노로 쪼개 대소야 살롱 용사라 다 펜바요레스 초츠 마본 뒤베 닌체 그니 공고시 비긴데 반 데스 단디나로 초츠 마본 뒤어레스 데데 아 닌체 그니 대소 명홍리 딩 공고시 되고 요레스 어야 시미 풍츠 뒤바디 차가 와차 와치 뇽도 동에 젠지사 그 내베 사롱 히도 리그레이션스 단다 디나로 시미 풍츠 야본 뒤어레스 디노 데데 차 와치 nyondo tongo yores, ten de tu nga tsu kichanyi saka jake la tanyo pinro wa te tsu ki nepan de te salo toke, hinto no ne yalkyu siri isi, chot chupa re isi chepa ta san je she, shenwa tong de pinpa yo isi ten chepa ta nga tsu ki nda sui pa yina ten ne se de su man je wa ta shenwa ma de la ta njiba o te tsu ki pinpa yo re isi la ta nyen ka cha zi ne da kwanye jin la hinam chu isi la pa ta ten ne kare se kere nyen ka cha za ki na za yonke 대축은다 사지다. 아니 카마가 나타요 기대 속에. 또 현동 초비기. 신도가 레스리스. 다 종차도 가르스나. 송차냐는 거인 코딩기. 내 속에 로보가라 송차 냐르와 된 거인 코딩기다. 미사갑지 사마로. 다 미제네 미사그로와 미사운데 때 더 살아고 마레스 되든다. 언제고 거레스. 단 주차리. 주차한다나 도시에 집이 신도 연락이라. 대 소츠 세인드 누구여르스 소츠 세시바지 누구여르스 대두 메기란달라 레터다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세계 넘버 2 샴라 선규로 염자리 전수 교인 디글리 군의 비밀니츠 직접 수지 시진핑키 중국 계급카다 초간에 중국 총무 친비 고급 염주 투바라 그디 동화다 개난기 총무 도진 족준 교수 동화 외소 뉴종 리규진 보라 그디 동화 섭슈 뉴종 공비 남수 사뒤제 제대 뷰리 튼제 낭진 제자 치료 동교 인시 대나유 농아전기 차구 중앙배 구조로 랑계기 개난제주기 변조 공비라 멍시정신기 누버 둔슈 치료 동화다 축정안의 퇴배 개난기 총라 조준 후다 제대 중국 변조 공비라 대교다 점링기 변조 파능기 파감 자기 동신유 미리외공 산동기 치조 뉴종 킬레시키 칭타오 가구 리공기 뜬배 통매 퉁유기 은우가주 추이라 된태 개용수 아베리게 응유소 낭진 총배 세라 토마티비유 세라 테르테네 콘주 아베리게네 낭진 체베 디라 고제제 메규베 톱다 롱스 쥐톱유 킬레데 겐구와 판유닝키 낭주 바스르 라기니베 튜즈 하람닌 뚜네 숨주파라 통도 똥토바다 퇴종수 로다라 라기니베 조송 고르치니 슈잠 뇽도 똥토비유 제제유 가구레공기 동지 개발하신나 탈로로 되도 랑게기 응소 뉴종기 치동 낭진 치제 고르 통주로 친이슈 쟁하다 시동 등기 심었다 대나는 게 퇴충불에 자제 주주의 청중 구파리유 대낭 낭진 치제 고르 통주로 치주다 된동 쉽게 심었대 자제 니슈 쟁이의 청중 집파리유 명예 봐라 랑게기 낭진 시균 로줍든 뜸마라 콜라시뷰 앙이브라 리뷰 송대부 치조뉴종 CC장 양타오이 로데도 낭진 파르제 개진이슈 전이의 청중 직심바테 치동래 응세 퇴배 교법마세 낭진기 파르제 다와시 뒤마라 주제니 연균종토비유 중국 낭진 체제 치료 후다 동화되니 로규기 럽균다 퇴바다 공백기 도시사바라 자와초배 텁주기 첫없이 임바타 안주의 계급카드 냠도 니베 냠게다 군다냠도 강주 토규로 쉐신유 지주유 주제 도배 지조고 이 갸치로 단데 냠레 냠게기 넘버 서버되버데 직접 수지 시진핑키 급시비에 중국 계지 낭정음아 된조지 구조제 교토 주된 조배 담시에 난급 중국 로덴 규르밍아 점닝라 총례 고급 냠주 제주 인시 낸되나유 시진핑키 중국 낭진 체제 치료 동교로 응아르웨 낭진 체대 뉴종 토뇸 공배라 그대 동교인 중국 낭진 뉴종라 그대 동외 사뚜 비둔 그 망도 동왔다 개점 주위에 록두 총둔기 시종 집에 낭진 총소기 세도 레수 동와 탄잠 유미 지종기 낭진 총소 레눈 체교로 그대 동와 타고르 계급 내 낭진 체 망도 동와 제 체교 인시 송유 수준 계급 침부식 인백원에 랑게 딩이 콜라시뷰 레그 낭 띵섭 쇼신 对面 규기로 따라 투몽토 기벤토 규로 끄지 지배 점링기 소자라 교수인유 랑게기 에시아 샤르 난디라 카족배 고예 냠레기 뚠서다 거공인백원에 탈루로 되도 광시이 치조뉴종기 낭진치제 너닝기 퇴총불에 계진 휴쨍아 파봤다 도겐적지이다 응아르자 두눔레뉴소 퇴내기 퇴계 규제 낭진치제 대 용유파규로 끄지토비유 광시 황정강 주게 주놈 레는 길에시기 치동 낭진 레그테 삭보르 때보다 파제 세계기 넘버성 봉은유 길에기 경고바 류춘 레이 마주 교제 센진다 세순 림지 체바 있는 돈 70주 시행한 낭진 체배 고주지다기 딤슈 균등아 치루 침받다 총재 렌자야 야부총유 제주유 제주 계급 침부식 인백은에 랑게니 계급도 서구 개다 족줄 학점기 뇨종록다 조보 임받다 중국 총례 콜라시뷰 치동래야 규직의 뉴부 튼제 균등아 치루친디 인신 점링 염주기 총례 침부로 교류유 이시아 샤류 싱제다 뉴질랜기 오수 튼제 유럽기 샵수소 뷰리 튼제 대배 망외 균제미바라 중국 총례 표숨 지조수 동신 유바다 퇴송 원둔기 락제 직제다 가제 훌라 지중 Bülin Maju Gözece Nangzhen Çebati, Zhongkyu Suzhunki Zheda Kısıpta, Dendu Donggyu'da, Rindan Zheda Zesuntu Donggyu'ya Degyo Kheçin Putobyu. Gagu Cikipşu Yi Suzhan Xionba Wangjunki, Genangki Benju Gündü Ngang Leksu Zobata, Zeju Ki Mingyu Betupşu Günce Mibara Döntubata Dünne, Gaji Zeju Bi, Kolashibu Bülin Çongso Tive Mangwa, Longsu Jue Tupamase, Zemlin Gekup Kalaya, Zhongkyu Nangzhen Çeke Çiru Dangwe Çöne, 총례 계급도 서구 고주 코고이 켈레 책동 얘기를 학점키 켈레 기침도나 쇼규 켄제샤 신유진 티나닝기 퇴송벌에 켈레 갸알 학점 만도 친유 중국 계지 난쟁의마 둔소 주기 주장 쉔바 우정평키 다르게 집에 변종 유제니 나신 팀도나 쇼겐 주쇼 임바다 어리 켈레기 켄제샤 배시규 치슈 인신 Farenseda inji Niuzilanjiegi Kilegi Mingye Kengjishakbe Shijunti Naningle Gaisingyu. Talutandu, Asiyada Avidige Tunzegi Chidunkyu Rinpuru Chedi Kolashibu Hojoogi Gigab Tibwe Mangwe Nangzhenguma Tunzogi Dibuti Peju Yabu Chekyuriya Gudi Dongyu Yinshichuyu. Rangyegi Rangguunga Nangzhen Chekya Chirudongwani Gabdungi Chidabshik Minbara Tini Zimlingla Kachobata Junggyula Kachoba Tumung Kongbila Gudi Dongwa Chegi 푸벨라 섬시 체바시지 점링기 소라 림주 림보다 점링기 총라 균두가 갸지 동화다 뛰네 중국 낭진 요종 덥디 쟁기 주제 균제미 바라 토르 동화다 낭진기 명은배 돕쇼 옥된 제대 콜라시비 변주 공비라 근류 사바 능규지
2: 디글레 군에 비외 내수 계그 면주 견송 주기 최주고 님 망용이 면주 견송기 롱아 쟁기 차고 중앙 바 캡자 제유바시 차고낭 레슈디 나바사베 미나 겐주나 슈바타 사사센토 멘주 지급 메린 테가르 지갸바 소키 튼젤미디 망츠 튕외기 치지 방외 믹세 도스이바시 망츠 튕외 당보 망용 겐주나 슈체 덴토 동규타 뷔체 림보르 체규 지 미지르 익차 지디 정시 튕긴 주류 네피타이 캡디체로 동규 미지르 익차 지키 망용 겐주나 슈베 정시 주 배주 딩서 동규 니 Rimka Sishun Tha Dizian Ka Tuan Chiru Ngan Shubhe Maang Yung Gen Chuna Shubhe Le Tuan Ki Guidi Lam Sui Tuu Gu Chang Tu Tung Yu. Nei Du La Kir Yu Chi Si Zian Men Chu Gen Chuna Shubhe Si Chu Tuan Gu Chiu Yu. Sum, Dup Tuan Le Shu Minna Tha Le Shu Nan Pa Sa Be Minam Le Su Be Si Zian Men Chu Gen Chuna Shubhe Le Gui Jia Tha Gyab Yur Chiu Yu. Dup Tuan Le Shu Minna Tha Xin Pa Le Mi Le Shu Nan Pa Sa Be Minna Je Gen Chuna Shubhe Zhung Yu Zhu Tang Tuu Gu Chang Tu Tung Tup Chun Ne Gen Chuna Shubhe Tuu Tung Yu. 美国建筑团提醒来的克雷杰中国准备根据卡塞水的期望减送其受气的动作。西，结合平面区减送确定地步的电台，借用基督教建筑拿修配确定妥当体推过长途动作团，借用基督教建筑拿修配之外，集团切断连锁动作。借用基督教建筑拿修配透过足够数据体垂直切用。基础建筑中国独立体妥当麻辣团，集团切配来去妥当动作。 망초 免税根据南区别免税给查为地步均等啊连锁动作免税团结团扩酒叠给别处所的财政队别查为地步随托免税根据给杀不着团七点免托查到年免牛化免税专业的所起女店财政的电台人牛店别案免税话团免牛化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税话免 내 댕기게 토담치 수치로 동주 恰金堂团别习近平面具车店执行男内电给铁托丹起公司酒店重组车店看作别新进重组男内电给铁托丹起公司酒店都是第二次国际科别也新派来建立电的车友你不人工托丹连锁动作习近平面具车店执行即当给面具主张铁给四句团约千年人不面着别面具执行男这些同样监督有些特别面具给小区南站给人工黑板立即六吨先天那边西林图同面面具切牌的车吨车用宋不面具根据着松继续四句推荐图动用人不面着为面具这些黑板进去着松继续四句推荐图动用西不差坦白总共面具两只错不足牌的夹脚车用下金堂团别唐萨建议总共面具两只错别面临进一步的动作采取团结采取谈来说别面具根据谈与民面具根据其动作进一步的陆军案电器采用那么习近平内里提供卡塞诉求习近平解决了超过社会难给人民面着会习近面具这些内里进一步的面临进一步这般的规定动作忙随团结习问萨萨先图面具机构面临天高的最佳位提及妥当参加诉求唐部萨萨先图面具机构每天天高的自己为天气妥当二位参天诉求萨萨先图面具机构及年度国别妥当二位参天巡天为了年轻脱轨他结束自己团军内部求救各部都读起了面具切牌的主看了切牌的经济每天继续切牌四句推荐的动作谈人民年大面具了规定互大动作新青年改委查这一内电给其面具雷公及托丹推荐所当天提为将补写了通金堂国宝雷公托丹内部解求救萨萨先图面具机构及着重提三内提给我为技术经济托丹南九百的规定动作谈新青年改内萨萨先图面具机构及六堂每天被中原南根据南修设三内提给七日准备来给南水推荐的动作萨萨先图面具切牌着重最佳牌天气德系千灵堂科举一系母女求救你不萨萨先图面具机构每人天高的最佳牌协助军队案电图动作谈萨萨先图每人天高的最佳牌根据日期提供加急动作谈拆迁预备三年期我有了新青能规谈贴近新青来给我谈我有了面康图对不谈贴近固定面康期在团打着普及面具期只有中于预先图贴高的最佳牌出的切牌的组队采用来说别是在面具根据给米给的期托供期新青来给的弱日切牌中于增值结构超用的我有了用外采用宋不萨萨先图面具机构及托丹坦协助确定监督局划的德国的汽修汽车动作借用及萨萨先图面具机构东济坦增济交配来的给人流监督出在汽车的动作萨萨先图面具机构每天天高的东济交队农村循环的年住居中区别云片蓝色推荐的动作天高的东济立柱突破汽车的动作农村透过他具区别人流监督出在汽车的动作萨萨先图面具机构四句贴人流监督出我陈列交通牌的规定动作忙出团购阿爸没给了给面具根据给查到地步唐部没给了给面具根据协助了修女解救没给了给完成这把谈母军切北极没给了给面具根据给地摊一擦谈诺尔屯一擦一吨一擦所区别没给了给面具根据协助扩定解救谈面具根据切定谈与民陆队地摊一擦偏居集体谈两句起诉切入动作你不面具根据与人类协助人不的切入面具根据及人流监督关注小区谈面具车团跟送趋势联动提醒面具跟送闲谈样图就在调查所及小区趋势采取谈面具根据安大谈基础根据卡了电台根据拿修改了面部规划谈面部规划当即就在所及各自面具推荐期推动车站大都谈那么直接及小区扩展车队拓展小区的入驻谈内部主盘面具根据其组织所及内部集体突破采取谈，每个人面具根据一查了电台，根据那修改了地摊期人摊拍卖是不是扩展采取解释？
1: 这个内部人被问清楚，从东部说三百个亿，从来损失我来赔我七百的，总共的债主出的东区过的给三家七百，你的七九是用了七百的，今年总共的债主特朗普人不来解决了七百的，三家呢？从中东的 从刚吃的就巨人不如学金切的想到重点的从顿点点的极度行速冲了想到重点的天天吞在冲了清不说的族群人不来解决的结构技能的朝鲜从的能真起杀工的从刚谈不足不的特忙你们送去伢子世界就是贵设备了贵的东西说对吧你呢总共从来的连那么杀对的比例从的对就是贵的东西贴什么家呢차진준비전공기무지키레다개기총들라직두병이쥐바다개둔기탈수튼제전공기총라립교잡교틀레당부터니바숨바제냠제토베제주제다뒤주소등유숨니전공기총소다십주코들리교르테삼자나총다다수입직비총소다총기다총습도뷰제직교용와꾸디다가르마중에는망변코제전공수립교로꾸디동교从端的心理人力与国的旅中介绝对控制了各地东西所端有
2: 这个流控内部为内区你家人从马给卡塘部出部那么多东西那么朋友去你不如那么多出道的部分开疆部分接续立住什么谈谈的再不如那么多出道的部分中大谈接续推荐所里一把谁这呢控制特殊塘部本地的居住地拉扬他你入侵一把谁查出去你都你说这种路了那么多东西顶住七八年但是控制人性参论群我通过各处的机会把事都解决把事家族社会操控开心后了提不了那么多开心是经济逆推图可能得被安排不如解决天里从马一卡堂部出部那么多东西罗马朋友去你不如那么多主导的破别开疆普惠继续七八事情那么主导的破别开疆普惠出部那么多东西给操弄出的各自行行了可应他出道去我特出月别脱单来给这样隐形感谢南坦电视的七八坦度呢出道去那么些苦友提供肉身起来用到忙活那么多东西路面那么多东西来这趟新感铁让这体会托育出道科追路前去王蒙地戏出道都列百个新感铁真龙七张图看一些呢那么多朋友地步中村委托除了他除了给修建铁别忘记毛主亚马的用家伙谈也用途确实一片考虑久久体会习在给浪在团结学解决吧谁年末了那么多主导的朋友接续立住村别记前末了那么多主导的朋友总大的结果出去那么多东西了吗还蒙起温度规制前别错过所列于吧谁三岁所列吧谈顿天从未给通在前面出周围还蒙起那么这托给大家有切记城市的电梯人民那么这铺球有三千八坛提醒九零地铺车顶我苦个腾进去铁铺如那么这铁器马萨柱铺局卡路球的铁浪岸主导图铺图一把时从马克追路进去还门去前面如那么这主导图铺局呢三岁的中赛高巴图从我十五年那提定影片港图从我谈港图南北影迷引起切卡布多片吹浪中拉不局解决把时提人给出道的部分来跟李柱琼回去可能人家的女性体会卡塞出去了来请预算的具体出道给来跟卡坦跟人家去来跟主编一起演起了情绪从马给卡坦不主播那么多东西罗马朋友从你都你说这种的那么多东西顶住七百句从马可追落进了那边行事你都你说这些旅游到我西边的天堂不开疆普惠李柱琼话谈罗素姆南那么多东西罗马朋友提到你日别雄路罗中七百年那么多所以居住七百八的苍龙穷一百十来今矿区腾东中大的增进南电笔七百中大的六千三百李柱七百八谈六柱之外接续李柱七百级他的特别堂不本地南居住一百十
1: 这个李柱南北边你说也是直接看给对抗给技术门为妥当所以了所有的居国的也是直接看给电笔记者切把的你都你说这种路到我国别次你说你年松老年的就是电笔贴的圈存在你说有把的做我相似的能端贴电笔切有的今年零把的具备提供加切的动用对抗给技术门为浪年看了这把的才敢没说把的让对抗不结束的让对抗不第二个春雨这把说起贴对抗给技术门为零却不说就提醒刘刚给技术门为其马就可以特别让儿子啊家界东就是你呢妥当小不许女婿切入东就来说呗刘刚给技术门为连别日续主路得不得入东就的刘刚给技术门为居所行动所也用提供所平均一致的平均开林切就 刘刚给几所门与不久的出队的三年前都一顿一顿东林所及来过得不得的来句托不用我的归地东局者说明年刚用过的村镇七宿七路东局刘刚给几所门与托当地内给全用的恰藏我奈了配合阶级一顿新规七九马赛给用的一顿七镇两句地归托就局者新年冷路的贴家七路东局给几所中听队的您是不是能够明白李秀明呢提醒普通李秀明的这个让对大家对抗的技术门为居所去确保的电笔大家提供的四句夹脚龙句去确保的可是数据者
2: 这个雷空那边问的是当我这边采取过年主权安顺便将这些人民秀碰的你不提小龙从来这点普通三对四的沟通偏动七八谈民秀碰的冷通国别恰些唐部安电开会国林达的甘肃省亲民情总主权四部区安顺便套图得了安迫不及天年让业企民秀碰的各自老子家对陪酒席陪铁托陪才给开机先行引来主权安顺不提让业企扩浪套得了安修不谈之甘肃套七十多位接近给民秀碰的唐部铁的就是一把事
1: 这个雷公呢被别人出年度你说在这里到我这边去中国人的借用中国你们听西北托从文行经济三年这些中国们存在的人当动不了 GEP 十几六十这些我说了大家吃不吃 GEP 十几年中国们那个扩展吃饭我不扩展的你们这些不提醒人类些不说的人当了才被接报吃不吃吃从文你增送穷国银把的托张杂杀的客人客杀车子有所的中国没那个日配送错误有把门事中国内部讲没设置提供一个级只有十几车是缺乏车有没有我讲推门的车是的杀对没设中国没那的用一套就靠不着他定缺乏车被车是的错误杀对几一批十几三年的车是动作是不得一个级引起电给车被中国没那日短期门系套客人中国没那的感谢中国马拉先达杀毒念法马赛明在国际天车子有第二个存在的杀毒客色天杀托长经过那么人心军用队长说天天明在杀毒念的最大杀说杂技说家从来可以松中偏这个才被逼水的错别杀毒中国马拉了十几年开不穷有先让这些天错别杀毒中国西北土色族群这些马拉能落的出现开进行引发案的亲中的土色族群的偏见了顶着七八的各自的各自的女不退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춘네 로규키 마슈수 잡티 므소 겐젠라 슈긴 테바마세 유고 추신라샤 슈긴 테비브시 밍아샤 레잉 장부탕 도노 장표 졸럼라 슈긴 므세 퇴부법탕 장부 동부카지키 춘네 마작베겐키 추신 군덴다 테가 주교 강고 티티 졸럼 군도 탱만 동구기 도지 주샤 호세 Mingar Arbisi Riguti, Kelun Shurkoshuki, Twin Samsu Libyubati. Kelun Shurzitan, Tishin, Lodar, Mekutu Shurkwe, Chugun, Chishuzu Lipi, Winzin Chisha. Kwonki, Dilu Yoroki, Zangbu Chune Mawwe, Tege Gugini, Dukutu, Chirju Pose, Midanwatan. Gundunga, Chuze Towe, Namsi Dempi, Genki, Yimpli. Kelunki, Shurchu, Nyuntu, Chimbimi. 차르뇽회 상외기 슈르균 뇽토 주구유바탕 강소 미당회 지고 컹추창마 세준 주구유바마세 죄세토회 렁그룽아회 자차토진회 내수된제 워크토 켈롱키 슈르춘니 딜레독디 추세비에 중콩 계진식토 교회 계세 켈롱미치 내주 대외 섭치로 조세지주토 安格拉希给是卢恩丹尼兰国乐迪提小学所出去西藏国企北昆扎星期东多重给是期昆扎藏北北区图就个月不是龙兄拿兰国是基地这一天不谈阿列库是盘着初问期星期去龙托阿达姆列出片让金期西群让三出月不停尼中国女个族群各州出扎族片中间库会 开开出售老干起，二准七月一不是。开开出售老干起，安格拉希没用脏不提，昆扎脏皮，不是给人家三百起，人不送半年不谈。老东出口，阿们呢？老东西，早晚你东家谈，端着端你新个月不是。南昌提准新起，老的人抢用老东西，就去计划给东阿哥出租一处新个谈。 安格拉改用其改成俄罗斯人其陆续国库工地，改革提陆续马拉其改点作为这些土，考虑这些土。对于人民呢，陆续开通外网其，安格拉其所列建其批准它，变作它基础批给了村子全部保护。拉巴托天对它陆续忙为对所。 陆续可追点不明白内团，将文字推不越近，开开出售老康准生气，老可追女婆文字推不切入这个马赛，特同陆续用这趟，除了文国所去，绝对女不点头，改用其落差，提为略给照片，点个样，特别这多。
1: 他略当晚开拍，在江岸年年，嘉宾去参观康阳美发，果断许可开展前提，让我给出个结果会，你们是。明天嘉宾去欧秀林前，高市造苗戏，嘎不人不，蒙住去眼睛不举皮，全部解散，经过美白去干了，全部修不马赛，全部中文言绝不谈。 嘉宾顾松林前，小群青瓷郎所，南仑冰瑞堂，让王满足当去，土镇冰瑞去，经过美白秋干了，全部修一批。嘉宾马胖提，果断许别陈水银毛，嘉宾去野猪西总片，那天接了。

0: 아니요죠. 제기 로 총초되는 거 저때 야라 접전을 다 받던 그지때 같이 모르고.
1: 오마시 제티 고치지 저거리.
0: 대죄 말이. 빠는 요 주 총초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1: 오지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와다. 니지 친구 용조정 씨바. 진라 로란 씨저 디시도 저와수 로조 씨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병 사지 데레고
2: 로촌 초보 점모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종롱 칭닌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빌랑 이치빌린 첸디시 샬문튼 안젤린 첸니로
3: 제비 참로 희자
2: 시비 참로 희자 다시한라 나가 로촌 주부 주무여들라 장천조제도 친지제라 절레지의 희지힘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디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리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그지대 같이 버리고
1: 오마지 제티 고친데 저그리
0: 대줘 말이 빼나 녀 우츠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오지
1: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하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전무여다 千南家 达达尼新比林前天呢, 北中龙清宁清理空, 康杰龙清家是比兰一起比林前的是, 下了门天,俺在林前年入。
3: 西别陈露西家,
2: 西别陈露西家, 现在我跟罗琼主播周梦月的了江城组织的清洁节了做了日的黑鸡营

Gazi lochon chobo chomo yo de chigi la, tanga ge janchen zo zo de chari zo zi ji na. Chigi nung ge, ma kahi ge da janchen zo zo de chenga, ma dongwan zin zo xe sa zi ri zo zi ri. Ya ma kahi ge janchen zo zo de cho ge, chenri li lo to do, chenri li mu lo to de, sebo gui to zi ri zo na zo si ri. 当然我们个黑个江城做着的没有啊上学一直在日子等着黑色等我说他罗城主播主播有的个江城请问进呢说这通的黑色没通啊的日江城个农村啦等时间过高个你老大七里黑呀蒙不及于是等着人对罗城主播主播有的个 로촌가 드론도 춘용니다. 잔칭가 논시 고든 히가무시 드라사바가 시만 춘춘시 미찬니 로촌 주부 주무여대가 다 치만히도 치혼주고 데미치기 초아도 담든지위가 잔칭시장가 히 히도도 로용 콘도 추바 이것이 드나 잔칭조저다 천리제리스나 니던데 레마제건 헌라 한국인연부 담보 르제톤라 디모지데인조도 르제톤카라 자자치우가 르젠젠도 남반나초 젤란데미고니 베히여시 르제바여도 로초와도 다총반노히 롱가 젠탕은히 종이 잠한전히시 디모디히라 조부촌촌여데라 중아여시 제기가 말라잠라 감보이와나 아주토 지르룽킨 라 고자가 생효시시 어제디 체계산노 히차히 돈 언요 통주 메비 라바도 침보 맞던 자우가 또 효제가 젠데디히 고런 데비고니 데랑 안 줘발라 계속 해봤다 진리 저한테 가장 세모여시 통주 메비가 또 침보 맞다나 젠더자 젠란시 보로가 제도 총조 편성가 난자 요민나 류경도 추지 류제 친제인이양 젠도제 난장시시라 롱롱건 젠도건 젠랑시여시 젠제인디 젠도는 쇼킹가 니빠 잠닝아 젠랑다 샤완조그시 가시 젠랑도 자가시나 젠라이 천편제 젠랑다 천타 제바도 젠랑동가위 류제바 제바주시 가시 가와 차칭이나 리조제 통타야 메버조 시시 타공가 뇌서티기 콜하모마제 동안 히나 잔첸조제다 르전전의 거 진람도 른조제 진람도 총어가 진람제시 쉐바가 진람도 쉐바이 체계제시 시디 르전전의 제 진람도 른조 진람도 만자사나 잔천나 머세지 슈비 전라시디 더가 머세 운순나 잔천나 저클리 콘제 딩글시비 슈비 치키도 마다 모바차 운차도 웬긴 전자와 리지시비 슈비 치시인 바마시 저가차 저효라디니 라더시비 슈비 치시장시

간더 셔라데지 치 듄여바 이나양 아 아니 아 겨앙가 나나 아 아니 나라닌지 다이조소데 미세 떼요마레 사스세들 진주 사야니 양주 사기 지슬 아 아니 라데게 치 스토바다 진주 가바다 다라기 지슬 떼토바다 진주 나다 나마라라 데소기 지슬 떼토바다 진주 아다 아니 진주 안다 뒤바긴 타메기 지슬 라다르 가루 제기바 근데 마돌 아니 체 딩노는다 나라닌지 다이조소데 내요 마리스 또 마디마디 처리했어요 나라닌데 라니 가나 자사게 미티 진주라 아티 먹이버 아니 간데르 제초비게 체 라완지 임바리스 체 라완지 임바 옌자 아니 간데라 처리했어요 미셀크 아니 다이조소데 고 마디마스 따때 간데 세바이나 페르나 진주 나이나야 아니 진주 라이나야 되니까 대체서는 아니 라니 간데르 제초고요 라니 간데르 제초고요 대인들 아니 자신 못이 튕지고 놀아 아니 라나다는 까딴던데 진주 탄지라 시점에 버 찌리스 야라 샤오 세니 아 못이 튕진 뜻으로 와 들었디 바이나요 나라대 좋대 라나 소소 아니 까딴는 던데 아니 고 진주 탄지라 아니 간데데 그거 시점에 버 이제 추그레스 마돌 너라 자다 너라 마저스 아틴 그거 미세 메바레스 답변 안 한소 아 진주 건너다 아 나선데 아 진주 가이지스 다 진주 쥐어 박는 진주 가이지스 어 아니 라딩 그체 나자바다 페나 라나 고르모유다 락나 고르모유 딘 나테 라카야 락 지비가슬라 진주 가이지스라 아니 라딩 그체 나데 야 초바시 라나 고르모유에서 비가슬라 고모 아니 가나유에서 이거 이제 땡겨 니지 드네 진주 가이지스라 아 드네 라딩 그체 나자바 페르나 호캉나 소마 망다 소캉나 소마 망다 소캉지 캉기 진주 나리 디지스라 아니 라딩체 나자바 딘들 소마 마보 요사게 옛데 소강에 바땡겨레 딘들 라딩 나이스 드니 다이지스르 진주 진주 다이지스르 라딩체 나자바 페나 캉비 레나 샤베다 캉비 레나 샤베 딘나 샤베바 야나 샤베비 기 샤와시사게 아니 옌라보테 캉바가 레얀바 레이세들 캉바가 토얀바 드니 지주 나그 지슬라 아니 라딩 체네자바 페르나 눈나 캄바 잡다 어 캄바 잡사데 그나 잡아레스나 눈나 데 만다기 눈네 눈 히비기 진주 나그 지슬라 어 아니 라딩 체나자바 데네 진주 바그 지슬라 라딩 체나자바데 페나 잡이 칸나 노르망다 어 캅나 히비 카바게 캅 진주 바스 디지선 나제 주고 어 데네 진노 마보 요사데 그나레스나 잡이고 캅이마 어 잡이고 데네 보랑이마 근데 진주 막 지슬라 라딩 체나자 빼나 줌나 시바냐르다 줌나 시바냐르다 시바냐사데 가나녀리 이럴 때 가나리에서나 줌니 아 아바이나다 얀 아마이나다 되게 줌나 시바냐요 드네 아 진주 아악 지슬라 드네 라딩 체나자 빼나 참도나 총리 따르다 드네 총리 따르사다 가나다리에서나 참도나 따르 드네 참도 이거 만다나로 샌디 가슬라 아니 아코 안타 디바레 마토레 덴지타 아데 토데바라와 참도스 디네 진주 라그 지슬레 라딩 체나자바 페나 혀나 자나 요다 자나 가나 니바 가나 요사기 요데 샤쇼나 야 혀나 혀르기 혀 진주 라 디네 진주 라그 지슬레 라딩 체나 휴바데 페나 초절나 육다 어 마보지 초피게 잘나 아니 고 유바레 유데오리스 디네 초절나 유히비가슬레 잘기 진주 라 디네 진주 사그 지슬레 라딩 체나 잡아 빼나 나리나 가르무치 유다 근데 가르무치 가 또 유시 니데 땡겨로 나리스 나라고 그러스기리스 진주 살 된저 된저 바인자 어 라딩 체나데 진주 쯔보 참아기 기스 체메도 코 아니 이자스 초바던데 자디오리스 된저 바인자 인데 다발이나 따치 어 라완치 단님바 라딩 체고 노나 라데 양 진주 쯔보 그 기스 코 체메드드니 야나 요롱 Perna jinju kagi jisala ladeng che la jaba tang la truck da tang la truck da di ka sa ta ta ga yi tang ji bi ka sa la jinju kar tin ka yi jisala o ladeng che la te jani tang la trucks trucks gi yote ta yim ba deng yo wa tani jinju nga gi jisala ladeng che la jaba te kang ting la tar chuk chuk da o tar chuk chu bi sha de kana shi ba re sa kang ting la kang ba ge ting la o kang ting la hi bi ge ting de jinju nga ro wa
tene jinju tag jisal la ding che la ja pate pe la yige yue ta wa ya pe la yige yue yige chola yue rezna pe la yue pa na ro pote ge pe ji bi ga sal jinju ta se tene jinju na ge jisal la ding cha la ja pate ting la ta ta wa ting la ta sa ba da ba ra da cha ki ge ne ge ten ji wa ten ji bi ga sal jinju na re ti jisal a ani la ding che la ja ne wa ting la ta s ga la ta s na ting la ta s wa na ni ba rin do wa tene jinju pa ge jisal ladeng che la japate lob la zwen ta sala da lan lo bi lo ji bi ga sa la jin ju pare di ji sa la ladeng che la jan lob la zwen ga la zwen so lob la zwen de ni jin ju ma ge ji sa ladeng che la japa njam la de ta njam la de o de na di sig ni de teng yo wa njam la de ang ga da njam ni jin ju ma re di ji sa la ladeng che la japa de ni jin ju a ya na ta me ge ji sa la ladeng che la japate ta la za jin 다라 아니 하사라 송아리 스티나 하산로 그 귀셰트 땡도 쳔블 히비가슬라 안바케 쳔블 김바 진주 라레 드네 진주 사게 지슬라 라딩 체라자바 짜히라 선바 틱다 어 짜히라 선다 짜히 히비가슬라 아 히기 진주 사레 데라 아 라딩 체 라데제니 짜히라 선다 틱 선다 체사게 예데 땡겨 오 덴제 임바 연자 아 아니 지왕가 노나 라딩 체 딩가 노나 아 칭아마도 나라니 미세거든이 다이저서도 마대기 비 젠센도 쪼어데 치레서 바이나 나라니데 진주로 뜨미기바 아니 라랑 진주 체에 바 연자 아니 간달라 치레서 나 다이저서도 마대 바레서 바레 진제 예 바 연자 아니 라데지 체에나 아 뜨데 체 양아지 예비 철 세야거든이 깨차다 짱아니네 아니 고로 너데 바레 라데지 체에나 체 양아지 예비 첨 마레스 니바요 마레스 빼나 아니 라데지 체지 나 라닌 답데 라데지 체 예마 강히라 체 예마지 마이 스데니데 체 장지 임비 샤르리 양 나이 체데라 나이 랑기 지 체다 나이 마이 바게 체세야 나바니 여와 디데 나이 랑기 지 체 이나 체 예마지 임비 체가 마체스나 나이 랑기 지 체나 체 예마지 임비 마체스 베나 나이 지 체 인케 지 나라니 답 저와 나라니 답데 고 나이 지 체 인케 지 나라니 답데 어 데니 나이 랑기 지 체 이나야 누자 코니 체 예마지 마이 코니 체 장지 레스 뭐 된데 인디라 라데 체이나 체 양아지 비 참아레 나에 랑기 체이나 체 양아지 비 마차레 뭐 단 내소 거랑 가서 응이 바르트 야 자자시 기바진도 된데 인바 연자 아니 간달라다 체 양아지 세야데 가서 서지베 가서라다 양아지 너마 장용 비 가서라 샤탄 가서 용달라 달라데 라데 어디 진들 하진 지든 중군 베다세니 아니 양아지 진다보지 가서 당거여와 된데 지 장용 비 가서라 아니 가시 어 라데 라데 세네 라데지 체데 체 양원진은 장 장교여 진정에 반연자 아니 라뎅게 체이나 다 진주라 아니 디귀비게 체 양원진이 비 차례상상게 되는 건 좋다 아 로시잖아 뭔도 되는 걸로 로반 줘서 봐라 레데면 자다 된다 라뎅게 체기 너니 아니 스라르 드 아니 드 대응하고도 체르잖아 양원진이 봐 마도 나라니도 아니 양원진이 비 아니 라뎅게 체이나 양원진이 기바다 되는 자원진 삼모로 봐도 내가 지레스 Voilà.

0: 맹가 잡아래잖아. 참고가 쳇었어. 어 참바가 내든 고비 쳇었어. 참고도 맹가 잡았어. 딘들 딱히 지도 희만데 그 귀치 참고 땅 자와 맹가 잡아 되니인데 아니 가가소소 나마 얘기요. 어디는 나 이게 바기 쳇이. 단디 가서 참고 세비딜 아 진주 가인데는 아니 가바 장타 뜻이 비게 토당나게 딱히 되지 말에. 되네 나의 덤바게 배제라 랑샤트 대유다. 랑샤트 대유. 딘들 대유 세비딜 그 옆이대. 아, 니까스나 또 샤와 말인데 데이스 세딜라 여비데. 가나 여바레 세딜라 라샤도 데이스. 라니가 샤. 라니가 칸중만 데바레. 딘딜라 어 아 조데 간데 간데 인겨르잖아. 아니 디시크 이겐라보테 이겐라보테 조데 인겨르 와. 아. 딘딜 텐사기 여드 간레 세딜라 라샤 임바. 데지기 치드 간레 세딜 니까스 다 휴데레. 알아. 간자치 간데 간이나. 아 자시이나 니마이나 간자치 간자치 라샤도 데바. 딘딜 텐시치다. 땡기니도 다시 뜻이 받은 거 나버 얘기요. 다 샥도 희비가서라 진주가래. 뒤뒤서라 가바 탄탑 뜻에는 다시 뜻이 잡아래. 되니 대녀가 배제라 초도 절다. 어 절와리스. 강건 오르지 바래서는 초도 절와스. 어 초세 뒤서 장목 되는 와. 어 랍 초 퍼디션 받게 되는 와. 어 퍼디션이 오르지 와. 지 초도 절다. 니가서는 초세야 되다. 절세야 되니도 고 타리드 얘기 매 바래. 어 뒤뒤서라 샤링 오 찌바라다 남이고 대니 던지 받던 저지래 뒤는 초세디 진주 가래 대지서 다지 되자 말해 대니 아 책가 주베지라 진주 가에 지서 라딩 치대 되자 비기 책가 그 베지라 따도 리절 용다 따도 리절 용 세운디서 샤와 강래에서나 리절 용 말해서 원나 리절 용 와테 난디라 용 말해서나 따도 용 그래서 니가서라 따 히바테 따퍼 줌버 어 디준 거기 봐 어디는 참참만 봐 그 줌버 리절 용 Tim di sana lizard jomi ke shawat shibi ke tin robote ta tengyor tak de sim di sana ngoti ndal rata ta ka ta ke jinju kai ndil ani kai ji sana ta hi to jani ta ta lizard jong sa dir an de so de chere se dir jinju ka ge ji sana ani la ri che ta hi ji to de de ni jar bi ge ta beijing ga bote tenen ra chere ten de ndil ta de ri nga so disi ji jembi logic chamde de na ne ga ji 대인들다 드리고 혼딘 되고는 안서 쪼데 가래서 봐이나 아다 자와 선지 바고는 니스르 마덴 베교다 라덴지 체지드니 자이조스 아드니 리히 젬비 원보고는 사스가바 장터트 나다 나마 라라다 아단 카메라다 르세니 어 때여 봐 일단 데라 아니 마 안서 타자거다 아 마 제히지다 미스 그처리스 디르다 되기는 나라니데 아드니 체 라만지인 봐 대소라야 고로 진주 늘라 휴다 늘라 메휴세니 된데기 쳇프라메 봐 아 진주 참아라 다 셰라메 봐 아 고로 야초데 봐 아 되게 빼지 참아된 거 참아 해바레 아니 대지슬라다 아 제 양지 나요 바그나니 아니 사이지스 스토픽 베징아 보다 가바 장터 또 희비가슬다 진주 가이지슬 라데게 체 드니 드저 저루 저동다 아 다 대소 대체르잖아 아니 나이 니게 덤바데니 체게 대소 그 빼지다 간데데 지에 봐 오다 빼지 뒤서로 야츠 오다 대이 걸랑 간소 현대 되게 놓나 아니 마 아다 대지 어 희바트니 지리 대인들 다 드링케 어 손진지 나네 다 늘데 간소 다 산기 그 좋아데 강이 산기 그 좋아데 강이 있으나 와 담보데 담보데 어 라데지 체이나 아 드네 체 영아진비 차범세야 돼 라데지 체이나 체 영아진비 에체스 대체르세디라 아 좋아 담보지 드네 좋아님바데 강이 있어봐이나 주안님바데 간데서 바이나 아 나의 랑기지 체이나 체 영원진 HS 나의 랑기지 체이나 체 영원진 HS 도치르세디르 드니 주안님바데 주안님바 드니 주아스마데 간데서 바이나 주아스마데 간데서 바이나 아 사스 히비가슬라 어 나조데 체그 조스고노나 자조고노나 사스 가바 장타데 히비가 사스 히비가지 어 사데 아니 아 진주 코나라 거기 바지 에레스 진주 코나라 거기 바지 에레스 오다 대체르세디라 나조 드랭글 호티 단제위크 산기크 조아선다고 지 디인들아 자 초마크 디소 거르니 아 산기레 어 나타나니 야보요레 디인들아 다 드랭글 혼데 참다나 야지 참아 자히들레
1: 린친디 종지다 히히 단니 장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초보 넘바 아니 나 신영아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누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 통해디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배역이 누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디 전화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이 누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你原始为若阳。
1: 세계 나바조 건강장 다다신 집안들은 표준 롱티니 틀리건 관계 롱티제 뉴저스위를 시바티데 나는 인준 바충다이 데랭글린세 나오 롱티 듀거 치모자제 발업 롱노 시비에 매자데 동진 비스노이 바시
2: 마마 코니 샤창 선데 코니 로스스 무툴레스 마마 샤차도사
3: 아쿠토디 아바 잔조고
2: 로송
4: 저하고 뻥 떠도 아구 저 녀석을 크고 니 아빠 전조구 아 아빠 가서 다 다 소리 진짜 졸라리 잠아 전다 등원이 너무 떼서 난 시초 야 채용 노송 저니까 파스 못 오셔 줘 여기 넘어 줘 아빠
2: 我们就睡了。
5: 我们得，就是这么着过。
2: 高总，我们先把破鞋子穿上。
5: 热，热，热，热的，今天可跟多肉蛋，今天打可个手脚挺紧个，俺牛热。打可了，干么？这么做起来？高总，你个的，我就有。可现在的年纪没你这样了，买一张嘛也干么热的？俺亲这里，高总。
2: 你用的是日子了，
4: 从俺电吧电头要么学多。他这么，这是我今天的马做的。你用你咋了呢？要么要么。呀，罗总。嗯。怎样？嗯。像你小哥俩拿了送，怎么去做一下？哥的哥。嗯。怎么这次是哪的？我跟你呢，什么情况我就做了一个牛。
2: 阿爸。
4: 哦。请用个喇叭机出来。哦呀，这样咪？像你听不嘛？送个。
5: 阿哥，我哥的，呀呀，我喇叭机啊啊！啊妈妈妈，你有得你了，看你了个，呀，赶紧送过，你有你到过。我老天爷了，年轻没把乔子二十三供的了，到时候他那么丢了，没拉几人去，乔老把气头，看见那人没用啊，又做没拉钱的了，伊呢，乔跟这人又是啥么用？
4: 这嘛，他叫俺孩子的女人都懂不？连工具么是，弄个干净就要嘛。等俺弄出学习的，得电话过来，叫个周妈弄着许多。等俺打算把的，这样就，全你们是叫我买。得叫个等俺一起也落到这嘛。
5: 俺这呢，女人的提亲这些啊，叫我你了，电话点头许多。叫俺村里，俺到村里。
4: 제차여사그리가아아지지마다초응알이치지에로시도디디마둘바나잉테타다시시텅텅이파히에초다다송우찌로장시고아디기마지로시도디로장코아뇨산히요도뜨나치레초로장라채용동자다송야무에로시도디틴지지지두아다초뜨니마히도다다송부여용긴조동디 丁我你我妈错啊，懂得的，就怕这次的，得有这趟子，我你多，得如我你些，不莫这样，不落中，但多多些能够给轻松安得，对了，隔离间错啊，西莫么就，学到，这趟子。

0: 다리인 제면 제체니 어 자자자 그리 내 칼뇨 코티카
1: 로즈 마요 다 저거 아바 전뒤나 저거 킬린도 더더 파지 아바가 마체 제거다 저러 된비 제와지 되게 마인지리 마요 체요 저거 킬린도
2: 아마 아골로존 파멘 나 파요 마지 가진 데가 치에도 나 산호 돈초
3: 오야 아마 니코 산호 돈초 니 마체네네 체니네 나리 파마 엄마 쳇자한테 요자 생안에 샹송이 줘
2: 아골로소
3: 생안
0: 양자종 샤보 조그레기 요가 다 드레니 종아 조 침사 제일 조송리 다 조로 데데 지나서 로마 노브자 다 지기 샘도 만도 다 드레 오마 제는 기타 히프 그냐 모리 참아야 로도
1: 제제 다 드레 오마 자 히피 니 모저 다 드레 뇨 촌니까 모 파마니라 오 사마야 모 마치즈히코
3: 제제 세야 노마도도 마치 파시도
2: 야
3: 아마
1: 어
3: 제도 가야 할래
1: 어 제도 바가다 나 요리마요
2: 아마 제주사 동배 가요
1: 어 동배 조즈 가더라 요마요
2: 요
1: 다이나 어 게보초크 산디도 다이나 저티
0: 아 제제 다로모 대이나 게모라 모모 도포티티오
1: 당아 긴고니라 쳇존도 제제
4: 나의 보라제 송제라 나의 파마니제 코니 민세미바 시지 로산지지사 파가종당 마주미 제와터 핀즈 포미제동 형제 총사제바당 코니 하종 차보여바 마지 보라도 모라라용 하종 수보농그리 세지 디지 로제 송비지라 파마니라 번아지바리
5: 喂 中间没干经营的女生没干这个
1: 就不娘这用了这用了打算连接这个就拍了的突然我拿我牛先换的哦哦突然这行你再读一下读行再读一下没把拉萨藏先再读一下再读一下我打清楚一个人老总不卡巴吉嘞卡巴吉来个拉萨藏先没把拉萨藏先有啊你他咋被作为买
0: 哦,靠住的牛,谁咋的给走马路马街,靠住啊。都没在下,都没。大牛鞋的哥,不是什么人。哦,牛鞋兄,牛,得么他们认得个,牛不认得个,对的,啥家嘛,鸡是听个,对的,不罗总的,鸡巴认得个。
5: 他也能够拿三顿肉子他早的没了杨家扎西做人过阿爸现在杨家扎西杨家扎西做了杨做的他早的早怕给我准备这个哦他都住一堆哦早的没了他的哦现在我们叫杨家扎西做过杨家扎西杨家扎西呀呀
3: 不, 망어도 조금이 조미 담아들어. 세야, 뒤도 버리드가. 대로 아바 미 따디가 뇨리. 미 양자 짜시 따디.
2: 양자 짜시. 만지지.
6: 친천제라 친멍아. 亲们啊啦鬼长啊喇叭街啦祖母啊祖母啊不多咋着

0: ཁྱི ཕྱད མི ཁྱི ཁྱི
1: ཁྱི ཕྱི
2: 처음에
3: 제주 랑콜라 마자요나 야보요 두번 아바조 소야라 첸덤나 딘드 치 게다 치위 년도 초바시레 소야라 첸덤 지동위 내지 춘용 딘드 베제 준지 부모몽베 나비 수유당 인제 주도 줘요 라바르트 소야라 첸덤 지동위 레용지 지제리 베메레제 여감 실로당 Nyentun Shigu Su Gongmong Zhewi, Jiwu Gunjie Nga Jueje Midu Derti Yue. Madre Tang Zanzhi Tewi Liji Dida Na, Dure Pongjie Jie Nui Dong Tun Yue La, Dingdu Kavi Junjie Gendar Yun Sanjie Dong Ling Yau Xie Lawa Xie De Jue Yue. Xiang La Sinzhu Lingji Na, Soya La Cintab Jie Dongwi, Nyentun Dingbi Liji Xie Tou Lulu Ngong Xinru.

주바나바츠 공구 신덤네 딩드 베제치오 겐더 윤삼전 딩주 신더 첨부 타비 년시 주바시리 공구 주비 내용 파르체와 베제 서주 레양 등 딩드 더서 레요니 제제데 데니 디그랩 섭삼제 치주응 버시요 데나 공구 년시 제먹군라 데르비 투모 마이비 이원 투쇼시리 샤라 신두 닌지나 공구 신덤제 동위 닌지디비 레지제 톨훌륜 온세로

주원아바 땡크 듀스 만남제 세비드니 푸섬 추신바동 듀창 너용 지저제 체제용 땡어도 먼저와 토르친유 라버트 너용 지저는 딩듀 지주지주의 멜론 답시 이비 대초의 체제점 삼마체바 공더신바 중요 샹라 신주 린진네 디지 초와 준비 리지제 토 두비신루